0: Morning Show. 술 볼로 너의 무기 야미 씨즈 낮게 다 볼락 쏟아놓은 끼건신 Atmosphere 후반에 무빌 외빌 무백색 기라 배체대에 비타민 단올로야
1: 스페인 까만 각시 꾸밀 비만 갈라랑겨